네 삶 속에 굵은 날들 알게 또한 널 일부 넓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 우리 인생 온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보면 너는 돼